0: 지금 코리아네어 제로 A6AB 메인트 플라이레벨 310제로
1: 코리아네어 제로 A6AB 마치 오픈 어라운드 good evening.
0: Good evening.

0: 출발하는 에어프레미아 132 플라레벨 340 CPDLC.
1: 에어프레미아 132 Roger.
2: 에카사 에어 954
1: 3 Roger. 어, good. 에카사 에어 954 3 confirm your cross lake at that booking 7
2: Oh, welcome, I'm welcome. Leaving 390 for 270 now, Akasa 9543, and we'll cross lakes at 270.
1: Because they are 9543, Roger, thank you.